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같이 I'm my savior 내 가라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는 이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rover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la 24 horas
2: la hit